0: Minor flare-ups are routine. To guard against a potential full-scale invasion, the US and South Korea hold annual military exercises. This year's Ulchi Freedom Shield exercise involves US forces and about 18,000 South Korean troops.
1: 驻韩美军称， 此次演习旨在应对半岛面临的所谓安全威胁。
2: 이번 연습 기간 한미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 분산 시행 추세에 따라 지난해 대대급 이상 기준 17건에서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1: 据韩联社报道，美国国防部17号就美国总统特朗普指示缩减韩美联合军演规模一事表示，正在努力落实相关指示。 据韩联社18号报道， 驻韩国美军司令泽维尔·布伦森当天访问韩国国防部，就缩减美国与韩国联合军演规模与韩方进行沟通。韩国总统府青瓦台表示，韩方正密切关注特朗普发布的信息，期待美朝领导人的友好关系能够转化为有意义的对话，推动有关半岛和平与稳定的讨论。 韩国将在韩美紧密合作下继续发挥美朝对话助推者作用。
3: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번 을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1: 近来美韩之间防务、经济、外交多重矛盾凸显， 多家韩国媒体分析认为，特朗普此举表面上是向朝鲜示好，实则是借机敲打韩国。韩方对美投资进度不及预期，拒绝参与美国针对伊朗的相关军事行动，被认为是重要诱因。
4: 결국은 동맹국인 한국도 미이란 전쟁에서 지금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일단은 서운함의 표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건 뭘까요? 만약에 이 한국이 이 버든 쉐어링 부담 분담 차원에서 미국의 지역이나 세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도 얼마든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시큐리티 커미트먼트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이 의사 표현의 하나로 연합 훈련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就在宣称缩减美韩军演的前一天，特朗普还在社交媒体上发布了2019年与金正恩在板门店会面的照片，并称两人相处得很好。今年6月，他还曾发布2018年两人在新加坡举行会谈的合影。特朗普反复翻出昔日美朝峰会的旧照片，被认为可能是在释放其有意再次推进美朝峰会的信号。
5: Well, this is not something we.
1: 这已经不是我们第一次听到这种说法了。在首次与金正恩会面后，特朗普总统就曾突然表示将暂停与韩国的联合军演。他当时将美韩联合军事演习称为具有挑衅性的战争游戏，并称暂停演习将为美国节省巨额开支。当时我们都感到非常震惊，因为对韩国民众而言，这项联合军演正是韩美同盟的核心所在。而这一次，他再次声称自己和金正恩 关系融洽，但外界很难理解他为什么会得出这一判断。至少从表面来看，朝美领导人自2019年后再也没有会面。我认为特朗普此举对韩国来说释放出的是一个复杂而矛盾的信号。 韩民族新闻称，特朗普突然将外交视线转向朝鲜，可能与久拖不决的伊朗战事有关。 11月，美国中期选举日益临近，特朗普却迟迟未能找出退出战事的明确出口。在此背景下，尝试重启美朝峰会，既可以转移国内舆论对伊朗战事的关注，也能为中期选举制造一项能够示人的外交成果。据朝中社14号报道，针对美韩已知自由之盾联合军演， 朝鲜外务省发言人发表谈话指出，此次美韩军演本质上是侵略战争的预演，并称美国此举是企图恢复在朝鲜半岛地区的军事霸权和单方面威慑格局，这是绝不能得逞的。朝中社当天还刊文指出，美国正加大核武器实战应用的可能性，朝鲜将不断升级强化自卫核遏制力，彻底粉碎任何核威胁。
6: 特朗普此举主要有三重意图，第一呢，是向朝鲜示好，试图通过